아침에 디나미 후세냐오티 이프리 메리산트리네 미냥 후세 웨디 오비아르 하모다 이지 오미아 우치에미 에베사네 카치로 세 엔야오네 냐미데오 에베샤시 냐미 오뉴 하모다 엄마 오니에 엔크로포뇽